0: 노래 사실 노래 없어 보니까 노래 신청이 되었어 노래 어울리려면 이런 분들이 했어라 말이야 그런 거 같아.
1: 제분이한테 그리고 진짜 여러분 중에 뭐였으면 좋겠어요.
2: 세컨즈 요즘 혀야 놀이 없는 데 번역이 되게 은지 끝에 내가 유월 앞에서 보이 건지 하.